0: 할래 할까 아까 뿌에 너 뿌하네.
1: 야, 무던 나 바이나 루나 무컨고 디비 아미우샤니아 미게브자쿠 클롬스만루 아이 요응임 컨리에 점다가

0: 토 마소 때 부간 윤출하와 지지피니에 디그과 토 마소비 세니 마미 이소부 때 부간이과 화화비 베그그와 지지피니에 차시에 괴뜨그로 시츠히코 빌리마 때무 차시에 괴자 호마소 지등 은대 자나디레 호스 부간오 베그와 와니니에 시샤바나무과 이미무미 자녀냥아 유나무관의 이시티루 무하다마 리나나다 위산州 로피푸르미德瓜 푸르이피라마니 마츠세페 마츠도리와 로스슈니에 시무이미瓜 오로시이미마 이지자이와리즈냐 이시티르 시에샤니자瓜 바시티소 츠르로시이미마니 쿄레자이와리냐가 메구에 매니 이라데시레 홀로시마瓜 나도 무리소마 니야 사츠히유자리와 아무니마미마데 르드모모나라카레 노스베 리츠니화티화 토마스데프가니마츠라와 中国中央总书记国家主席中央纪委主席习近平当中央的提示提个瓜托马索比森林妈咪一说不得覆盖你瓜花花比麦格格瓦老师北共和共产党中国中央总书记国家主席习近平朝鲜国德格楼是此行可比利马代目朝鲜拉通大总书记国务院委员会委员长基准恩德亚纳迪格斯覆盖我麦格格瓦老师北共和行政国家国共产党 作为书记瓦尼涅西双巴纳姆瓜一米木米强的一瓦瓦尼涅提里班啊总书记习近平与纳姆瓜一米木米强的那他阿克普尼加哈罗什妈咪妈一及在一瓦里子作为特地乐此华阿吉扎罗子的瓜一米自拍大妈一及瓜一瓦里子对对在英文瓜比一米木米阿克吉尼莫杰不里子欧斯瓜此次复斯这就瓜一米妈一及里子马俄罗罗斗
1: 我们是十多四你要是感觉老师一米福马灯吗一瓦里子初中八些不得福伯下瓦里子一米木米吗一学体头瓜里头瓦里子比别娘啊老师伯都是不送你捏都还跟着他提里家瓦啊从你底下瓜就你阿他做了没他瓜比贵苦个八瓜都都个老师没他妈捏跟他十次女妈做里哇今瓜比为咋跟他哥妈捏你这里么里都有做里 今年年冬的日子我可我的芝麻才是瓜天赋瓜我吃芝麻才美丽这里共和十年瓜就他做了没他家过瓜比贵苦个八瓜都都个老师没他是多个嘛年啥都是哈你吃够嘛做里今年瓜比贵家底下日子妈妈芝麻瓜就老妈家就是共和个嘛年够吃人们求都有缘的哇老师北云南省我们三都三少家米的瓜就提里家瓦啊 共和村里没可很直挂就共和村里没可很直挂念一些谁比人们没很想念下我妈瓜比丽江市人们母出手州以南北东母大理州以南北东母农家州人们母宝山市以南母德侯州北东母挂念没够秒没和提莫在挂就没和大马里提莫母挂念没和一大马里啊出雄州人们北东母丽江市以南母 地区州人们北东母农家州地下母大理州人们北东母宝山市人们母德侯州北东母里昌市富安市北东母观念门口庙门和阿呆子观念听莫在里听门母观念门和大马里啊那边母观念门口庙你没有吧门和左脚听门母观念门和听莫在里啊老师北一周下下哈马观念听里家望啊村里大伯 为啥州罗皮富个自个米德瓜富个一匹拉玛年我吃三配马吃走里哇今年阿宁弟弟芝麻台丝瓜天赋瓜吃天赋面里二在俄米文化哥玛年三次文化没得走里今年阿宁弟弟芝麻台丝瓜天赋瓜人吃人赴面里转着年多多个手拉出木多玛年米瓜米阿宁弟弟芝麻台丝瓜天赋瓜师傅天赋瓜吃酒夫个来个人面里提着罗皮瓜 富个自个一米八年马古里可马瓜来时没见不留是转里哇老师北丁南就他太平亚托酒布米的瓜马米一苏年农家州瓜帕乌提酒阿罗时阿科吉罗时咖啡米的瓜波罗时托马罗随时撒家走伊波卡咖啡德米瓜哈古吃里哇托提马瓜布普马年萨姆派马次走哈米提子瓜阿科面他那都很阿姆派不给瓦达 少年二九年阿克面他琼花十次门派马次不给瓦当啊波罗托个夏瓦里马瓜比六岁时瓜年瓦比一米瓦大来和六十是木一米的五家六十一米一十地区八瓦里瓦天津三孔马他布六岁十年咖啡一米马八些布萨里子六十一米大马萨斯一年咖啡得米一米最马次卷里提示瓜提示带都吃哈六十俄来米一艘瓦次人形状咖啡米一艘虐都很